0: Ladies and gentlemen, 수염은 사실 차인 수염스키 내비는 산요 산요
1: 지단 맥단 코코 술행 줄라 바꾸 무어고 시앤 콜라 아스니 캔트 소리와 꾸준